to me, the only system is good. 서로 연결된 미래를 살고 있네. 한쪽을 그치, 예측은 바보가 돼. 서로를 보지 못한다는 거기서 끝.